0: 엄마 아까 그 급여원 엄마 이따해 와 먼저 elderly worker assistant 이때님 꼬뼈까스 암호감 쇼퍼 으스비그 마셋 감이 갖고 이코인트 꼭미르 갖고 쭈트 흩어스 오라 후든 아베 비센드 모어 적신 그거라 집간기 아마 어쩌 이 집그 그거라 바이츠크샤 아마 샴비 아마 시 집간다 우스타시 아마이츠 바이츠 이스마침 아베 비센드 모어 집간기 흩어스 꼭시코르 와이 기기 꼭꼭 기익 기익 꼭 아그터스 꼭 시코르크 와이크 주드 꼭꼭꼭 시코르크 와이크
1: 피스마 district job announcement position elderly worker assistant opening date July 29 closing date August 12 5 p.m. location Pisama district elderly center permanent full time any questions 520-362-2442 or 520-362-2203. Hanam Cook Recreation Center, movie night. August 13th, starts at 5:30 p.m. Hanam Cook Recreation Center. For more information, call and or text 520-993-0280.